0: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 뮤직라운지에 놀러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뮤직라운지의 유쾌한 남자 이석헌
1: 그리고 상쾌한 여자 김지수입니다.
0: 매주 금요일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
1: 유쾌, 상쾌, 통쾌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뮤직라운지에 놀러오세요.
0: 잊지 마세요. 금요일 아침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.
2: 행복한 하루 되세요.
3: Oiki makainga, koi fia fito puleluru kotoa pe, he taimi toi ni maki he fa, e whakahoko atua e polokalama, taula ma whakako speli. Ai vahenga ngā ue tonga o Auckland Mangal, sesmeta tisa nusila, me hele tio tahanoa whāpoi ni ono Planet FM. Okte malama pe whoke ma o e polokalamani, he ahoe fitu, o e ua whahe wike, me he website, www.planetaudio.org.nz/taulama fakakospeli.